0: 문 비세요. 국회의원이 의미하는 거예요.
1: 게 뭐야?
2: 아니 얘 떨어 러래라. 보시라서 멀리 우타려.
1: 아니
2: 말 나올 때 할지니.
1: 뭐 또 국회의원 거예요. 우리 만나는 게 아니라.